그런데 나우라이라 왜 스위디 가져간가 왜 가봤어? 마사니 그 무지 차야. 어디 그런데 여보 만반 왜 봤어? 그만큼 안 받아야 왜 가봤어?